아카스와니 임팔기 강라 채널 기 토럼 타비리버 콰이 뿜노무뿌 다람녹저리 크름저리 하우지가 요기 뿜멍하면 양크 군트라타레 짤리 산독저리 야카이론.

도우마기 마렴 카이데카라 무시라는 공이수만을 들릅니다. 아이봉아슬라이사디와 크링만의 인웅한 클락부탄자도 마두다 아이봉아 레비스니싱농고디막도마도데시글라나사건팅레시글라마르마로론론론네콩나코카디농알레하이버시카그나크르베니싱위봉코욤라이오이바시나무로이베레마도움디에마르위람린마다이마아이보키디포구쇼라니모랑보보창딩라이메름카이데나 비게기디라타멘콩마랑타멘빠길름도마이게이다 나무기미루한바도마도랑원베시글라이사디우툼.

해 타이벙 가리기 따우리바 나팔 나시기 힝바 푼치다 하이엔기다막 미호바 가리기 폭리 레이랑기 레이카다 코이무능앙바다 토이네헤나마 톳카리바 레이먼 쩐그니 까우브라

마탕다무 쿠돌덤 자리 사골샘 비셔럭이 건절다 타우나옥 좀 샤모나 세링바 마담이세 락리 락리 희양의 사나기 피졸톤드나 담이네세

그돌게니 수부동로 고짜리 마당 자부다 하이르기 숨시드기 드네 썸디 로스비나 아니뿐 썸이나바 이세이 세기 세령바 캐트리메움 기쇼르쿠마 담미네스이.

구돌기 험수부동으로 곧자리 타완기 뿌니마 숨쉬듯이 나오보기 콘젤다 에켄드 댄스부나 세이링범디 알기 지디에나 세이랑바 이세 구돌 덤저리 담이랬지.

단절이바 이세 시글레나 단가가 시기오이나 많이 프리프림 세란톡 잡아 마당에 세돌으신 자리 아가스바니 인팔 하우직 봉파마시다 부드는 락자리 나이코 따키시

0: 봐봐.
1: 쏘 미니 애기야. 아이디 밥 엄마 뭐 이따 오다 오르래. 많이 보래라 이리 봐. 엄마 이따 이 브라만 쿠딩 먹기 염통 쿠딩 먹다. 사나 엄마 이리 왔다 봐라 이디.
2: 호호 아두네. 아이는 단마 아니 짤래 하이디 없어.
1: 호이네.
2: 단마 새 아니 짤라바니.

0: 이봉호는 낳았고, 니, 그리 처먹기냐? 야, 니, 이봉호, 해, 우부터, 좋아이, 좋아이, 라우이.
1: 이마야롱, 띠, 애가, 용차, 디비근.
0: 나, 후이니. 어둠네, 닝치네, 낭네, 시네, 이봉호.
1: 아, 숨도 보니, 애가. 아이가 하긴 나한기 살아, 되기 뽀세싱도. 누가 할 때든 나 든재력 뿐이.
0: 야래, 야래, 야래, 이봉호.
1: 아이가 아프지, 컨눈에 영비우네. 니에 벗금의 기밍다, 까나다보다 망할 리본 마이암세.
0: 주미, 주미, 이봉호. 주미, 개치리, 딴, 잼박, 하.
1: 주미, 이봉호.
0: 산크리토 온다. 이제 딴에든 빠이샤 타바, 아리엠바다 짝, 이싱 망한 누나, 빵, 훈다, 훈동네.
1: 레이저버 커런의 라이밍다 수월락을 누워라 사라다시다
0: 많이
1: 산나비니 하이든 딸짝 캐시네 싱바 돈을로 빨리 싱구머리 꾸마 망할래
0: 많이
1: 마이따이 자디네 떠오리바 디에버 커런의 기신차 없이 얌나 라라바니
0: 두미봉아
1: 마두게 사루 까나바 히라마마다 타다바나 바이에이기야 슈나이 거의 부타락리바시 까리웅바 까나바 카르 떠오리바시 떠오르무 하이베니니
0: 두미부 단마기 밍다 이탁 이랑 떠오두나 paisa matam biang na mangan kre leite mi di janabi tung in mada lok sing pa bo yon na ra bani ne ibu a
1: chu mani ne agya na tak piri pa do mi ye man he pola pa de gi sosti chura karan luhong ba asti san joy sarada samaso kayam yang kar ba kar mano ying bi une agya katta ba ya dab la gi kar kat la ga tok tok pa gi mo ta ijat ni hai na lupa kaya no ari mo dum dum ngari ba
0: kemi kemi ibu a kemi Long of the word. Tanga, if I didn't hip, none of a pamung canton. Tan and a colic. Colic ham and a upu, not a piro, not a harp and a
1: can assume you guess.
0: Is that tan of the pit that pit that would take what take a lupa lacano?
1: I guess. Do
0: the other of a curtuga, by saw in a bowl, canani do, how look janaba, be beer, but he can't forget.
1: Assume
0: money pool, say, hearty hung and lavenico.
1: Assume again. Manipur shibu paisa ning tina kadai da thun ngai lebe ki
0: nei te
1: thabak shune ba factory matik chane lekte umangi posei degi sentok tan ga da basu lambi thong na tei cha ti
0: tumi mo tumi
1: manipur gi labu ayam ba phau lok na khrab ma tung da hang du na hundo tu na thambagi mahotta karino ithai lokong chemra na traga hen pam jung laga engine pa laga matam chup da lo una ba thabak chu tau de
0: tau de mo tau de
1: ya ya ma Sharakargi tabakta ngawdina le thokre sida bu hisa kutra badi sa thok wat pani na Manipur gi senba thumba da nomo nomo gi putar putta bani ne ya

0: 가나이 수다노 돈 비야. 비리가 보이시고. 아이들 비리 수탁드나.
1: 오 아기 아기 탁나나 봤나 띠에. 마카레 가기네. 인돌사 위나. 레이키드 봐 먹고기 구라도. 베리 얌 탁깔리 하이두나. 농아 이따 봐대기 합래 이월이니.
0: 아주 뭐 시부. 딱 호입이라 하이봐. 아이는 여기 샤오닝학교나 베리시나 눕핵 오이토가니까. 야이야디 하이브디 밤은 내 향미하더라.
1: 오 미기 밤자람 봐 하이브도 아두 마술라이드나 이게야. 라이드 같은데 가리 가이기네 이게야.
0: 아두 외래가 밤자람이 하이그는 코란에 동남 봐 가르도 시다도 꼭 해 합박받이 가이다우 야이브게 돈비.
1: 가야다.
0: 이라 아이가 자오보이슈 가동 뭐 야디 하이브 라이브르네.
1: 아두디 가다이드기 야가득이네 이게야.
0: 가리 야로 이돌이 봐. 라이드 미리 같은데 야래가. 카르 하빠디 카리기 야로이 도리브노 아이기 이붕어세 카르 똥어가 데브 카르마 랭기 하이브니네 톰비
1: 캉드레다 이게야 레이라 미바니 옴나 아마 짠나비네 아마 아두가 밤자바 하이바 아마 술레이리바 아두나 아이코이네 다르마시다 까람네 짰게다게 하이바세 꼭붕악 실락레다 이게야
0: 아이 아두바 시다마 시나카나기노 톰비야
1: 오 인두올카이나기 마사니 피레 샤비 기도 아두기니
0: 아 가리 다사기 노마기 시다스나
1: 하이도 오빠부 이까이다이기야
0: 응 가리지
1: 다사야암나 파띠하이에 인도올기마 자느비도
0: 무름 강대는 라이다 가름나 보트깟깨도 리미노 톰비야
1: 오 빡한가 먹었네 레스토랜드 팜라가 와리 자네이하이에
0: 응
1: 마두다 마이라 파이비네 파라가 마루 꼬꼬 와르말
0: 비스누 비스누 허지기 나론 진지마 다미네 무골부 미식부 아맘마 레스토랜스키 가두다 나트라바디 우리 산업품 레이트러블 잘해.
1: 아두니네.
0: 아두가 시다스네 거리기. 냈지. 마기 파티카르시부 마이라 파이비기 민쇼르가 파가드라 해봐.
1: 오 인도올드나 마사누피레 샤비도 이카이브낭에 가리다 사파트벌레이버게 하이드나 반지드 쿠티잉루이 하이에. 아두다 반지네다 사카야 빵데 이카이브낭우 하이벌레이 하이드나. 시리 비스누다 툴시 파트라가 로이나나 포차이 싱아세 파티카르 오이나 칼로하이
0: 발로하이 마통 훅테 베기 레스토랜타 메라 파이비나 파르가 비스누다 파티카르 칼라브디 파르니 하이바 나체 포트 칼라이 비스부 파캉두기 모바일가 파브레 야호드르브라 하이바
1: 카리노이기야 파캉두기 모바일 드수 시다다 하블로 오하이리브로
0: 오이네 미피마차두기 까이베기 다사도 꼭나나바 모바일 터르가 비스누가 와리 사네게네 톰비 비스누가 와리 사네게
1: 오 아이가 투카 투키가 묵티드라바스네 아락 아락 아둠럭 선비로까이 도게게야
0: 아두 워라버리 마사누피도 나론 여름이 하이드나 라이드 농마이깔라버리 낭라우게라 톰비야
1: 오 아이가 아이 럭자버가 감자로예 시파이나네 나하루 여름이 하이드나네 아이부 푸르가 할헨비게 하이리브로
0: 오 마두 워라버리 Nangi naming the Hana, LIC, over my yog, do you mean?
1: Yeah, I quite get gassy, the pokasi, and Madame in here. I see, Kraga, no, I hold any calibre. I got
0: no, I hold it, do you know? I ain't the secret of the Swat Mamanda, seeing Maruki.

0: 말은 막 하는 게 아니오 낭낭 야오리바 루바 게 아니오 아니 방에도 이러시고
1: 아이가 아가래 미나버시디네 아이디 끼부기 실락래다 하이엥 아이나 시크라가디 사라다드디 까리까리 하피라기도 리바이가
0: 까나 잡아다 포트 마얌 칼라 까리 타우나가도 리바노네 톰비 아두기 세루 사이클 아마가 히에마가 토슬라이드 아마가 하블락까니 로에레 하두나
1: 아두디 아이디 까이다우나 도리바이가
0: 바이타리니 토반 파워 사이클도 동물가 짜
1: 가야
0: 아두가 히도 동물가 두린 둘란토
1: 에에
0: 좀 와머리 얌맘미 하이나버니 아두나 또 슬라이트 까블가 세바 오이로 네이비마
1: 오 아두디 아이디 좀 라이바트 다 까리자라가 행로가 도리게 아야
0: 이비마 티카 타우게라 판두칸 팡게라 낭나 토과 힘내나 봐 호네루로
1: 누시키드야다

구돌기 아로이브다 따한제가 도리바 이세이세 컴버톤 필름되기 만다기니기 나이톤 콘젤다 카이데미모나 세링바 고피니 세랑위세이니 이세이 구돌담제니

0: 야가 띠액들 너희도 안마 이행 하오라게.
1: 상카디 아또 오빠 누비에 마 부실락락이 큰 비람리버 와 오이리고 아두나 니다나 오 누밋 코딩기 끼이라다나 만담가가 사이라다나 미팅기 나마다 살리도 호 부신비라 오 부신비라 오 가이수카이데 이 밤다네 꼭 헤짝하다 로이
0: 뭐시디 자 어머니니
2: 거의 막 밥은 걸 나오는 애니 애시다 소음나 팔라와 하이두고가 땅 기다 끝장 열어오는 팔이다
0: 에이 그래야지 너 넌 후람 동네 로는 시엘이도
2: 뻥
0: 에이 저기 비하로 일라코
2: 산띠에다 밥은 절로에도 너무 우거린 걸 보니 산로에 봐 밥은 왜야 신두간 목동 토가 아이 아차보람 땅 그 레이라 자기 또
1: 사친님고 사친님고 이봉어낭 나시디네 나온다 로이나 바타이네라 카도리니코 나 파봉나 사키누 하이리시니
2: 오 야레 야레 파봉도 이나 타이나 비로이마 야레
1: 카다이다 논히마시 나이 코하이미 나부 차크라노 하이바
0: 아이 낙실라 카노 졸라 사이파무 남티
2: 소르 파우디 남티덤니다 파봉 미 나랑 그래 힌질루부기 예 마
0: 마는 강이 있다오네 게두기 맘마이 유마이다 아버지들네 쿡박이나 나빠부 핵마시 마시
1: 까비야카노 게투기가 가이나 이엄 사오리자
0: 헤이 뭐지 자르머니네 마시디
2: 헤이
0: 마시디 아래빠마 강나다 봐 야들게 낭 유시 타키드라 나들가 타어로이드라 세노코모 낭기 파쿵기마통 아이 타벅덕되니
1: 탁자라 로이게드네 꼭히 가유
0: 헤이 마샤코멀루네
1: 앙앙시 이탁탁깔라마리 상카 이게
2: 탁탁깔리니
1: 까우나로에나 칸바니바 헤이트야다부터
0: 에이 까우드로시비아이케뚜키 나사누파나 유 아두가 낭나 자르다
1: 하이마
0: 나코이노스 마이숨 떠오르디 노모디네 아이 폭 하우갈라가 자키더위 할아 오이코 고 아이 베마
3: 바보
0: 능시
3: 바보
0: 난 시다 움틀라
3: 바보 아목도 와락비요 나트라바디네 코이나 잣까다바 마나트라 얌붕세 아육 눈틸 아육 눈틸 너무 빠르게 탁탁 날리래 바보
0: 로레드나 시디야 나한테 또 믿는 렉실리디 거리기 너는나 하
3: 하이독라바디네 난카야나 타이사로 신학더니 바보 마나 이거 떠리 답지 아도나 카나자이나 봐도 밤더버더기 아이나 바보 하이독더버니
2: 마치 지르니 바보 마치 가점 이르노
0: 마치
2: 마치 너무 높이 감자리고 바보
3: 아줌마도 아줌마도 아이나 하이브리와니
2: 도용네
3: 남마이도 남마이도 미치야 다운데 예고 포감해 감라더나 너미 쿠딩기 탁질래니 자칠래니 소울만 남니네 남이 남티게 까람만 우비네노 하라우도 이시보 나시디네 나시디 아이 프로프로 사이고 아이네 아이 너이 하이도 엄마가네 아이 아이 이뻐함 달라 저 한기니 하이시네 아이
2: 이거 말은 왜 하이오네 스코이 말이 몰라가네 시엔 호라라가 더 우가톨레 하이도
0: 오랑다라 아이 남아이가도 우망하네 피카르가 몸몸 졸은 레이리도 까이더래 아 까리노 몸몸 졸레도 까이노
2: 어머 까이노네 그시도 이제 스마이도 봐 이제 북세 얌 누아이럭트레 봐 요요 북세 아이 와스룸 보다 상무게
0: 나 사이디까 쉬다 부들고 하우직다 에이 다운은 낭 낭나 하이버 와시 에이 타제디네 에이 타제디네
2: 아씨 오동 강간 그라 바이들 거기 봐 봉지
3: 영어 영어
2: 이나 세마 이제 아싸요
3: 야도 거기다 멍앙이노 덕신 내리버니 바보 아세 맞다 아이 그러보니지
2: 룩시 이기들에다 고 룩시 또미
1: 아이코 헤이모이초 앙앙시 이파 파칼리 눈나 떠오리니
2: 마니 파칼리니
0: 나는 나샤세 깡컷바세 깡컬리다 꼬곡게 두끼 나는 깡컷잡은 나샤세 것이디 산다바 따라해두 아이 산다바 따라해본 것이디
2: 오 야래 아이 덕자르로이 덕자르로이 바보 덕자르로이 야래 이마 덕자르로이 바
0: 배에도 오르디 나트레디 유탁바 찻바 야다나 만나 콩언이도 투데까다 우리 봐 강아봐
2: 야레다
0: 나 콩강 내린 게 이제네 엄마 탐지 아지오 아이 아이 비트게 아이찰레 아이찰레
1: 오 시엘리 일리바 피존도 난말리코 삼카 아이 싱나발라이코
0: 누가 히드레다 꼭 게투키에

0: 닥들어버님아.
1: 바래다 이비엠아. 앙앙 니 동크르마레고.
0: 응, 동크르.
1: 세세세 준비로 오세. 싹 로이러브레낭보.
0: 로이자리마시.
1: 이유 탁실레가 할락라바디 란자오 마디 토카니시야. 아이 코이 사나도 뭐 코이 딱루시라니 아이보. 락비우 야로이다 이 나우싱도 뭐이 수달라바 니닝 앙나가 다바시.
0: 이마시 아이폰은 또 따로 연기.
2: The person you are calling is not answering. Please try
0: 폰 더보수 바이락디니 가이더로잖아 이마시시보.
1: 아이보 아 스와이파오바당 투어가 이행오시로 민나마로라마수옹리바 모이나 탁리바 유도부 가야무기암나 하오바자노네비마.
0: 아씨 이마시 만나마도 남티그라바도부 가다이데 하오바노다. 얌나수 카야이 마시.
1: 카르가 까리기 탁리바 노바.
0: 아두다니 아두다니 아이는 악리바세. 얌봉코이기 타박도 이마시 하이도키로이 하이브라바도부.
1: 이히 너희 바분기 서우시다니 아이디 까오부 까오로레 한닥디 아이고 한닥기 다시다 소이다나 하이독라니이다나 하이나버니.
0: 에 바래다 아두디 이마시 타박도 크라바디 탁바세 크라디 파라니고.
1: 소이다나 파라까니 타박라 있다바세 미망바자니 꼬이비에마. 에 가나노 통간다 상어 이시나
0: 호이니
3: 댐시.
0: 에
3: 오이 댐시
1: 하이마 가나노.
3: 예 이마시 쇼 유레비라미나.
1: 아 가이다오바 야오르기 붕어낭 시엘에 이시보
3: 가이슈나티 데이마시. 에 코이 얌붕도
1: 얌붕게 돌아봐.
0: 얌붕게 돌아게
3: 얌붕도 레이럭 마신데 뚱눈을 하오라바니.
1: 하이마
3: 빠짠은 가오라 말랭아 시디 코이자오 문은네 만남 수출 남자는 이런 버득이 아이는 땅도 어미네.
0: 아이 토
3: 아무튼 로신 비호드라디 댐시
0: 똥이 가이그래
1: 붕어 가양고 이러자 노네.
3: 아스 바나고 이러 말해 보이 마시. 아이는 가이 너무 보이는 문은 남매는 성우 보드네. 양몽 오일이란 바이와네. 아이수 타봄 그래서 루기게 로신 비호고 이 마시.
1: 로일이다나 개토키 시사바 아이 로일이바
0: 가리기
1: 노네 마나 똥팜 이래 레이타바다우나 라이락 마신데 똥루리바도 봐. 아이 럭살루키게 아두가네 마나마니 나이다나 똥할라가 탐마시고 나트라바디네 나타이사라로이 해.
0: 이마시야 얌룸바니고 탕바가 감로 이마시나 아이 뿌르가 뿌르키 이마시 아이
1: 낭보 마보 탕방아 옹가드러
0: 아이 암바마탐드네 바본가 이마시가네 딱히다나 바이나 아이네네 야 끝내니 혼나자바니 아이 아이네 나사누 빠도 아이 뽀르가 뽀르게 이마시 아이 사케 이마시
1: 살로 살로 아이 낭 바본 성카이 여럭드링에 담다 톡조 살로
0: 호 이마시
1: 숨냈다우럼 만났대네 이사세 거의 성카나 하이버 숨미네 마기 시에시 아이나 왈란 기다바니 바 쿠바이센 오이노 센 톡자다바니 하이드네 삐루바다기 유탁첸 오이노 하이드네 삐버 다크라브로이보 이사망한바다 마마야위 하이나바도 숨레다 상카 할락라바디 로이레다나 아이 아이수 소이드나 사이사라바야 한우당다네 아이 이밤 요부다레다나 소이드레 이씨 영훈해 부어라가 부르 이래 이씨 아이고 이놈 쟤 똥이세
0: 갈비했더니
4: 나나
5: 무슨 아이고 나나 부어리 쟤 난다겠다고 이네
0: 벨레 아이 벨레 벨레 아이 아이 뽀뱀 벨레 아이 뭉틴다네 니가 아이 팥다바 나 싸도 부어봐 아두가네 누미당드나 용아오바마 파세모 부어봐 아쏨다다오 니 강아마바디네 아이 용반드나 이런거다바니 아이 아이 야 빼대고 아이
5: 무심해 보이네 또
1: 비엠마 이민동도 부살로 비엠마 아이 너희 가까이 따기니세 무남시디야 자라가 수빠라 아마레니 애목수 떠오르세 가시디마 타마카 올레다나이디 아이냐 자라가 아무거나 사자라로이다
0: 뿜라바네 뿜라바 마사제 뿜남남바네 야르로이마세 야르로이
5: 시톰비 엥아이고 아이고 볼레미마누시비 아이고 가얌남티르게네 남티르모이다 에쉬 뭐 Masih di nasa kerajaan jengre, waru minu kopele. Eh, kau ini apa? Kau masih over kau nampak urus ma? Aye over.
0: Ho over dah nanti ya sih itu re.
5: Ima. Mai kanu. Eh, aku sih nusi tombi. Aye, aye, ngata aku. Aje mangun dengan aku sih. Ima.

0: 내가 이제 와 라오보다리고 이몽동 떠보시노 밥몽자 또 말루로 비에마 너희 밥몽 소이드는 할라니 떠보살로 싱칼로세 호이만 떠싱칼로
1: 아시자
0: 라오 라오
2: 에이 당신오 눈시도미 당신오 그 아이 아이 부모도 다
0: 아이오 또 지나 바라보니 낭디
2: 그 이놈 부모도 강다 이도 뭐 아 씨 나는 강다 다들 어디 안쓰이오요 아 너희 눈 아이 때문에 여울 너무 말리고
0: 먹을지 까야 부모도 이놈 뭐냐
2: 스콩지 수지는 걸 말리 에이
0: 요 그럼 간다기 한다 누구 뭐지
2: 너희 남 티람 니네네 아이 왕왕하루 이게 아이 뚜먹이 아이 뚜메코
0: 가이노
2: 플레임 시비 뚜메
0: 아이 예혼나 비도 뭐 하우라 마린 타우리시 복치고 가이노 꿀랑꿀랑 아스 야가들 해다 시디 아스 이마시 이마시
3: 하이 가자오래
0: 소소동도랑 비요
3: 가자오래
0: 용아 오버생도 채나라 뭐 아스 아이 야들에 아이 아이 혼나 비도 하우리 에바 아이네 아이 바깥부터 갓바 야디바 아이네 아이 콩이 다 함닝 해봐 이 아디봐 아스마스
3: 온통 나 단다 사기들이 해비 만난 초 빠르브람성 빠르브람성 에이
4: 개뚜끼
3: 따리 따리
4: 에이 아이네 따리 빠우시 아줌브라 시행은 고모 시행은 고모 에이 가라일레 유마이 빤부도 가라일레 이게봐 유마이 빤부도
3: 가이다오라게 성카 아좀 간을 라오비리비도 보놈이 당시다
4: 나사는 바쁨 남남도 레럭 마친네 따르네 레럼바데 눅시톰비네 하우직다 뽀르 부신그리아이드네 야야 라우나오레다나 이카이므네 마이지 탐범릭 들어보니 아 라스마르 사우비신 아이실 오레다나 바블릭 미팅데 유 탁바 니사사바시네 노응마디 코이기 레바세 소이드네 니사기 입학들 룩크라니 아이드나 상라바 바손 다다람라가 할럭바데 이사누파 유웅아오라가 레럭 마친네 따르네 레럼라보코 마시
3: 마시 했던 하라게다.
4: 그다일래 이게는 차가이 신터는 뭐 복받 마차도. 그다일래 이게는.
3: 아무 답답이 거기다.
4: 답답하지.
3: 놈이 당시다. 나마다 좀나 힘내봐 야라로 이봐.
4: 야래 야들.
3: 아도 부비게 하이래 수네. 나나이 놈이다 보이네 부비요. 그이 소하이제로. 나 소놈 반닝아이 받다봐도 허가락락아. 닝아이 따오봐도 못답이 닝브로 삼카보.
4: 그이 놈께 두기. 낭래 개태래 이시디. 응. 기부기네. 아이 난기 개타버데네 빼타가다버 소비스나나 때 컹아바라 나시디 아이 마 렘나 타로야지네 가다이자 그래 리세이두나
3: 아이 컹자락세디고 리세이가가 아이 컹자락세디고
4: 제이 파워 마콩 빠는 셀레네 제이 파워 마콩 빠는 셀레네
3: 나마우노 비기 가다네 톰 하우버네 상라가 부비루로 하이바
4: 아이 나타이샤데네 헬케투키 꼭토로 꼭토로 하이브니 낭보 사오보지 한디링에 대해 막 쿠올라 투딩 아호르게 해봐 아무튼 꼭 돌아와봐
3: 미이마따 똠나 힘나봐 야라로 야야 라오비라노 하이자바니에미 깨타바나사디 하이바
4: 아두가다 강대 꼭 돌아와 하이바니에미 깨뚜끼 넝모
3: 똠크라바도 뭐 카라가 나타 이사다다나 라이링에 시다 똠링에 이두다 부비라가 아우두나무 셀크라바디 까마이따우도 이모바이보
4: 코인도 우지 온통으로 사오고 떠오리따 우리세 유마이따바 맘마이두를 쿡바 그래서 오늘 다들 깔락빙 그러니 듣고 싶다. 아, 이 박씨 로이래네. 산할 이 박씨 유로이 박 올라보네. 드럭 마용가라가 유놈의 배로이벌람. 자르다 가이니 탈업나 피반 핫팔람. 아, 로이래다나.
3: 아, 자르다 가두디네 반비라 누고. 아이몬드 카라소 이래 맞아.
4: 자르다 반보다 나온다 팔아버라 키투키.
3: 이사누 파기 유가 자다가 파바기 만남도 덕폭세 마탁 마카 온크레 아이네 자라이도 아무 칸나 사저러로 고푼시디오
4: 능와 칼디 가를 아버레고 바이바이 아주나 시행 뭐래디 개뚜끼 허시키 마땀시 폴로이버도 유야우더디 야드레네 헤 아이네 시르가 용하고 마야노 폴로이비거다 우사로 이샤시 힝링의 시다 림사라 제님사라 비토어먹게 깨뚜끼 아잉어시 리뽕링시 카레 눅시 아잉어 람담치니 사기 입학되기 깐나바 파블릭 미팅데 왕왕루리 아두가 할력보다 오이름 리버 비범적까리노 하이버 깨뚜끼 마는 살리버 찾아자세 아이 강범검디네 깨뚜끼 샤파와 와락범검다바 아잉어 까름는 미양기 다벅덕도이로 에이 남몽루 비동떡컥토로
3: 뱀마 눅시

0: 얘는 바봉나.
1: 응. 이마 씨, 가이 하게.
2: 아, 며마.
1: 바봉.
2: 아이는 까오구니. 이마 왜 만용 시도미.
1: 바봉.
2: 난 하잉 막 목다스나지 뿌르거네. 헤퍼톨로지 세모데 살로. 마샤가시 이잉바 야들이네. 아이가 살라디마 와 소이드는 롯키니. 닥터다 아줌마도 하이도 올라로이네. 마기 타복도수 하이도 아니. 타복 조인도보다 수마이는 더 위하로이니. 당아이 퍼더버디 디 에디션 센터를 탐나박 사이크라티스 먹었다는게.
1: 호이 바보 수마이 숨 타오르버디 양봉세 분치이가다와 만질락트레 바보.
2: 호이 아캉 헤이 닥터를 가야다는 기네에두고 라이잉거니. 자르다도 나샤는 캉나 독서 호께 뚜께 너트를 디네 낭신의 센터다 캉아봐.
0: 가리와노다 성캬 한우 당시다 남자로의 아이 센터다가 레이자봐.

따비레 통암 고세 마이테나 삭바 크누니 세 이부도 탕징가 우라나하 공종바가 우나부기 마탕 아카스바니 인팔 하우직란 톡체리 비티 하리 프레사 저라시아니그나 이세기 수르 쿵바 바시 따비르시